0: Squid Game, la serie coreana che ha battuto ogni record, si gioca al telefono. Squid Game.
1: 5분 안에 술래의 눈을 피해 결승선에 들어오는 분들은 통과입니다. 그럼 시작합니다.

0: Pronto?
1: 이건 게임일 뿐입니다. 그들은 게임의 규칙을 어겨서 탈락했을 뿐입니다.
0: 그야말.
1: 참가자는 게임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.
0: 뭐든지 하고!
1: 맞습니다.
0: 뭐든지 하고!
1: 여러분의 뜻에 따라.
2: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
0: 건도
1: 맞습니다.
0: 아
1: 게임일 뿐입니다.
0: 가면
1: 게임일 뿐입니다.
0: 너 제가 배고 게임이 스코어
1: 게임의 규칙만 잘 지키면 약속된 상금과 함께 무사히 이곳을 나가실 수 있습니다.
0: 마세리다 데스코 스코어 논가 배고
1: 맞습니다.
0: 아
1: 맞습니다.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
0: 가면
1: 게임을 거부하는 참가자는 첫 번째 게임에서 정립된
0: 무궁화
2: 꽃이 피었습니다.
1: 453번
0: 가메 디스코 뭐야
1: 453번 투표해주세요.
0: 아
1: 투표해주세요. 지금부터 민주적인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.
0: 첫 번째 게임 맞습니다. 아
1: 맞습니다.
0: 못되긴
1: 맞습니다. 투표해주세요.
0: Io ho da fare, perché io qua sto registrando io un video sto facendo.
1: Qua
0: siamo in Sicilia, non siamo qua, che fare? Siamo in Sicilia qua, io non capisco io il tedesco, punto e basta. Chiudiamo. Ma chi è questa, scusami?
1: 맞습니다.
0: 마기에고에이스.
1: 맞습니다.
0: 네.
1: 투표해주세요.
0: 아끼세키 스코우선 아끼세키.
1: 투표해주세요.
0: 다음에 아테요 게이주세요.
1: 투표해주세요.
0: 테요 게코우사.
1: 투표해주세요.
0: 아테요 qua non c'è nessuno che si chiama te. Ti ho detto io che io c'ho le da fare. Io c'ho lavorando. Capito? Ma che è sta pazza qua? No, basta, ciao.
1: 맞습니다.
0: 자,
1: 다시 투표를 재개하겠습니다.

0: 이건 게임일 뿐입니다.
1: 빨다!
0: 게임일 뿐입니다. 참가자는 게임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.
2: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
1: 빨다!
0: 게임일 뿐입니다.
3: presto nello Zoo di 105.
4: Radio 105.